0: 뭐라니까?
1: 아줌마 아줌마
0: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
1: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
0: 아줌마 아줌마
1: 아줌마 아줌마
0: 말씀
1: 말씀
0: 말씀
1: 말씀
0: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 말씀